0: 고양역 7번 터미널 플라잉 헤딩 20-0 레스하드 상열버 4 디스라밍 디엔 6000
1: Right heading 270, descend 6000, Korean, 229.
0: EVA 108, descend maintain 6000.
2: Descend 6000, EVA 108.

0: 보고가 스위트 화이트 도쿄 앞으로 에포스 파싱할 수 있어요. 보고가 스위트 화이트 도쿄 앞으로 에스펙트 아이레스 화이트 스위트 레스 앞으로 스레드 바이어 루타 3호 알라이머를 센터 플라이트 2 포터 바이어 마마
1: Vietnam 3 on your supervisor, runway 2 for left.
0: Vietnam 3 on your contact, Nagata, runway 2.
1: 182, Vietnam 3 on your correct.
0: Okay. Only 530, regular direct 6.
2: Direct 6, runway 830.